들 양도원이 일한 곳 임당수라 강풍이 대대하고 어령이 싸우란 듯 병력에 이르란 듯 운무가 호명하여 천지지 저갈 길 없고 천지 종마가여가 칠리또 뱃돈을 엉땅구두 칠지 대천바다 한가운데 도둑일 고단도 근처 용청들 끊어내기 빠지고 바람 물지 헌기자자지

다시 한번 생각은 내가 이 진태기는 부친 녀석이 부족함이라 집 앞을 룸쓰고 두 눈을 딱 감고 뱃머리로 손 한번 해치더니 기러기 딱 속으로